자, 옛날에 지내서 바이오 소해 외인하면서 매주도 전화 우리도 컨트롤에 전화했고 뭐뭐로 이해 없고 재미있게 두고 다음 후간 후통 또 없고 그냥 과 이답이 생긴 날 생긴 거지 아우 뭐뭐로 믿음에 와 로빈이 너 가지 그리고 해로 또는 거의 이렇게 또 전화고 안 맞아지니 아 정말 이치나 이마스에 그러나 오해 보호 또 지금 공부는 것도 나올 벌라지다가 너무도 또 잡게 나 에헤지 또 사바스수 에이 디피에 싱 공터 그래비 오마 호치도 오마 이싱 아이 호토 그 드레부조코 싱 제자 호치도 오하 냐냐호 요포레도 아수카비 너노고 때문에 싱 디조호 그나 타바오메 데브레 싱 야노 베파 요포레 싱 오코이 다베 싱 호치도 나우이 다다 그나호 너 버드레 인터넷 싱 지자호 너 다구스수소 지자 자그레도 니 베파노 페테 페테 나 조자레 Nido medito, dona Rugo Pontoe, Mafo, Jamkri, Town, to no compre o Hologo, Dagwe Sinhoji, a sua suta de Dare, Sin Segundo Dagwe, Sindu, Sinhu, Tari, Ele de Hero. Como é que o Bongo, o nome é Cadu de A Itahe, Sin Azawe, Etina, como é que o Bé, Ka, o Ego Tito, Nema, Bahudo, Kena mesin maten tu aisun sini takba ko sini tenre ino tuwa ufi mongkore tu aisun gofra sini tu krahu sini vwenu azwe mitono sini niti tu abala adeo sini vwenu wati nire gwaniti pafono he tu wana tadele na ayi aholudu kena ili ya uno zihutona tu nire kado jikumbo gwana aisun gofra sini ji na no di note devo na tumure makre na irino na aubonu me aisu sin tuka ko he gona ala gona me devo e tuno mata devo e kaju gona na tumure losu no shoyo di no tu a shedi town e no jagona o bukondo aisu do hume makre na irino jago na ohobuba ile yin a na wani kabi a isu dohun si tenere tenere anu po kuba ibebe kuna a hodubu kwa yutakwa kuba ya fozi jahere po to jikun bozi wenu ya po to wede te teme wazi budi yasun bonde kwa minaji 2.9 yuzi dukaja alajima diyazon payo sohe wanya yuzi shanami Kaja ni mwenye hali mwenye ya wadwa zogo Kujwa fwenye ya demasi wa imetan Kujwa fwenye ya demasi wa imetan